0: 네네네, 잠깐만. 나 일품 매미는 매미 생물학기다.
1: 저 물러가 원고수 절일까비시 옥고수 마부 뇌전
0: 지금 매미 매미는 매미
1: 뇌전
0: 반갑습니다. 이거 봐, 여러분. 네.
1: 이놈의 시부대 묶어줘
2: 아하 묶어 아프 에? 나 묶어 뽀삐 이루리마 허마우 제보다 허나